0: 말을 삿거든 말한 상 지더라 뚜라뜻이
1: 완지라무 아주 돌아
2: 말을 겨우 같이 말한
0: 수고 같이라고
1: 완지라무 아주 쓰기
0: 말이지 눈밤 말밤
1: 앵선